0: FM 드래곤 밴. 뉴스, 뮤직, 엔터테인먼트. FM 드래곤 밴. FM 103 메가헤르츠.
1: Rural Connected Listeners kan sobke swagat kuri ase. Swine fever opode kisman kota kui